0: 깜짝 예리 쇼!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인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
0: 깜짝 예리 쇼!
1: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가루워커
0: 깜짝 예리 쇼!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리 쇼!
1: 이 mga balakyon na preska kanilabas bukas 24 oras.
2: Choy, pabakal, Choy, pain reliever, Choy.
3: Pila ka bilog.
2: Isa lang guro, Choy, ah. Sabon niyo duwa ako malanasakitan mo.
4: It's throwback all the way. All the way. In an all-flashback Sunday.
5: M.O.R. Classics.
6: More music.
5: M.O.R. Classics.
4: Four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
7: Manila style.
8: Disco.
7: Novelty.
8: Jukebox.
7: Standard.
8: Ballad.
7: Folk.
8: Country.
7: Rock.
4: From the year 2000.
5: M.O.R.
4: Classic. The 90s.
5: The 90s.
4: The 80s.
5: The 80s.
4: To the groovy 70s.
5: 70s.
4: M.O.R.
5: Classic.
9: This golden classic.
4: Every Sunday, 3 a.m. to 7 p.m.
10: With an extra serving.
4: 9 p.m. to 12 midnight. M.O.R. Classics.
5: Classics.
9: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
4: On M.O.R.
5: My only radio.

0: 빵짱 예리쇼.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츠 사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모두 무필요한 인포트 료칼 건강한 바가이 석컬러워커.
0: 빵짱 예리쇼.
1: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마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초이 바바칼라비 초이 비친 초이.
3: 아는 몸 비친 하?
2: 금이톤 꿀에 샤 사미고 코. 파랑 렐라쇼 나문 메 사보르만.
4: Feeling overwhelmed? Stress is a normal part of life, but learning to manage it is key to your health. When tension starts to build, you have powerful tools to find calm right now. Try taking a short break to step away and relax your mind. Simple techniques work wonders. Slow down and try a few minutes of deep breathing or engage in quiet prayer or meditation. These actions immediately interrupt your stress response. Taking control of your stress doesn't just improve your mood, it protects your body too. Manage stress today. Breathe deep, step away, and find your moment of peace.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